동아스 아이 라트리오 함동안 해나한 아이 하 아이 전구 해나 레딩 원구 아래대나 그이 안구스티가 저희들은 하나에 뒷아디 훈아디카 도이토나 완전히 다시 소로시 점점씩 소름 내시자고 나라 가비 가비스 아마스티나 그래 공인 이따 강 아디그르 미스케 레 딩원 구르구 히나 강 아디그르 공하고 디시문은 아구린 기구 디고미 노호바 나가고 구리나 과공스 아이자 과구리나 아 그게 위케인 노비에 뛰디사 맨 원 미니스트리스 동나스 과구 온카이신 사군디 아 티 동나사 제이테이나 티 완케이사세 강원시 진타르구구 지 마하 칸나 아이구아 동나사 과투 아로마케이사세 에가슨사 코타 후이아오 그리고 이제 완나이가 세그린 강마 지 이게 만 와한 그리고나 또나 그리카반인 아이 소카 에이티카 이 이그린 후루엔 후루게 완나이가 자사 그린 후루에 지 에그리스티 난디히나 코파사 그이서 그런 아슴디 후루만 아 꾸나 도라자 아이 후루에 진 스타티그로 오세 헤어가스티 또한테게 자이사 돔도레 에이베그레디 이디게 원나이 가자사 그린 후루지마 아가니니 도라카 아우디카그레 디포인 스왑 아이 넨만 후루구 이게 시그린 암스왑 아이 이게 자이사 콘트리지만 와하 카라간나구 통하나 인디 디인가 콘과데 그레 콘과 네 콘과디나 이게 다납 네딩만 하루구 디 아그레미세 공이 과하 우리띠 그러나 스카미 이토부디 엔카 이구란 엔카 오초랑고스티 카스 에 네만 아카시가디 인사 도그나 네인 아카시가 이제 오이서세 까빈 아이다니디 치나그랜 하우시 지 아이딩나다가 콘 인수업 아이 인나다 공이 코멘 인토그나고로 코타 아 카테스티 민사 고 코타 하이세 오토티 카스티 카코메요 Auto Greenland asked the Abimau points of Gengo, the last counter, don't ask the Abimau Pina, Auto Pinka, Nara, Nahuku, Nebuke, Gosa, and the Ritma, Jaisa, say, Mind Wahan, Eternity, and Sigil and How. Outan, what is the who, Jabisha, Marisi, T, Nikamikuna, Kota, Mabuke, Digging, Akasi, Gongo, Sadigas, Agro. Mari, ini ada kerakau swab ai ida kini sorosi kamkam sih tuh nak kunci khas kau guna ni ko khas kau guna ada kerakau swab ai ke wan nama dia guna disi monang kari guna kadiran kurui kui sorosi kamkam sih tuh run aroma nuida sa coba kaisi wan amsa sekuru ni beket na ni dia ada kuru guna ni ko aku kuha beket na ni guna desi ini cahdi di ai guhina jump in school apa ara koina uba ai ya ma khuyao ne ko li kha ko ke khara ga na ko soro si jump jump sun thuru ma khai ai pi soro si jump jump sun thuru ti ngau ngau ya ze kru ngu ri dc gurin dc tam agurin dc kuron agurin dc monang agurin dc hon agurin ti dc question agurin hena school ko ti om khinsin sa ko na gosa se ran hawen ke anen wan thuru ko na khari ku wan ha ba se khon ui san thun a de na gro ti ye khon ui san thun a de hena le ding wan khari ku ti ti ui de gro ti na gu ke na khasit na khol dai season u kun hena ka na khol ta ha khari ku na gu ni soro si kam ta sun thuru na gro khurun ye ai ku na an orom ap na gu kurun hau we se rek pe ku ti basketball a tennis an ti han ai san wa na na san ap ai gu school kwa ni ki khota na ha se ran khurun ui khurun are gu na khota sa a zoro si tom jamsen khurun ke ai kris he au das red bait ti nas ko kan ai kris sina tarare question khari na ku na khausa ku ka kha ti ke aban wa sa ozoro ko sing aske le ko ku te ket na agoro bon di nas aroma ti toan nas aroma li kha ka goro am am a unin guru ku na ko toi ku ke le te ket na goro khurue mo a parasis kas ai ai kris red bait 진짜 알다 땡고 아 나바그런 그룹에 지 호기사

바구로 강도 리까지 이 걸어가고는 후세이 후야우 치게 아 동가운다 나서서로 안 고가스 오로도 가시 아 오가다 그런 와오고 오라가스 고다 그러 마리마시가 에 되게 되게 투이거리 그리스다 그렇다는 데 가고 오가 되게 가신 암 하간 있지 아가치 그런 후로리 하고 와고 오이게 하간 좋아지 시도라 고간사 말이죠 그렇죠 이제 가봐 동안 해나다 이제 다루지 내고로네 토노그라 나선스라 시즌우치 내고로만 아랑나 지금 내고는 그냥 하나가 이런 아인 아테스 그렇다 나서는 에버슨스 게임 이제 클리닉 마이크 커미코니 스콜과 마스콜이와 반드시 나누고니 고 이거다 이 마스콜이와 반드시 이 말이 고요다 나선 거다 이제 이거 스콜고 베이스에 그거 괜찮은 거 말이야 아웃자가 너무 다우세 그런 거 말이지다 그러고 어이게 난 말이 고는 가봐지가 큽니다 어디다 Marie, we are going to go to the house.

0: 안 와. 남들아, 딴거 있어. 엄들아, 남들아, 스나들아, 다 가슴 드셔. 남들아, 스나들아, 온것 같으셔. 남들아, 스나들아, 이니 바닥에 디디야. 하나 공사하고 기다려, 디오, 디미 드셔. 딴거 있어. 딴거 있어, 오지? 다 가고 챙긴 거, 딴거 있어.
1: 딴거 있어.
0: Siakan ain dan kwa kuzi isahu sedagi ada ada kakasin ada diuno ada karat kara ada nangkano tangois